0: 동갈라면 넣어줘서 그래요.
1: 네? 아주.
0: 아, 아가씨. 여기 그 면생가 나오대요, 눈사기. 와, 앞에 면으로로. 그래서 지금 서백 거리에 출가라이.